0: 아쉽 마쉬.
1: 안녕하십니까.
0: 이나 한가게입니다. 딘베 사토르 아지즈. I love his voice. 사토르 아지즈 아게 가라보디나 한거 베코나 인주님이 혼도. 함사파르